0: 지금 전기가 있는 사람은
1: 네시 그모에 CI3, CI5, and Isaac 26.
0: Sure, thank you. Yeah, nothing.